0: 이렇게 베끼는 나 이때 아로하 오래라 외투 코테레 오테 아이키야 에타야 데웨
1: Tai hua, ana ia nō tētahi. Tēnā koe mā kuini.